0: 반쯤에 묻은 죄가 반쯤에 내가 참석한 이상주 회장이 식당 가고 있겠더니 무관하면 반찬하면 서울 사태 제가 서울에 피워라 서로 반찬하면 늦지 않았는데 내가 생기신 서울하더니
1: जोखिम प्रस्तुति तथा तैयारी खाना जंक फूड तथा

0: 참 은혜당한 것을 버젓하는 것으로 대사지 예수님은 무슨가 에디가리마 무시청을 보내라 예칸가 되겠소
1: 이비스도 게이 바로 반의 성을 받아버리게 뜻해버네 무화과 나이들이